0: 아침에 어야
1: 아
2: 성의 마녀 티아스 아양리 비카타 에파야 나라모사 비카타야 나라나라모사 에파야 나라나라모사 미리미 사바 비비아 오비아 와이 시라
0: 오요
2: Olha minha
0: olho, olha minha olho, olha minha